공인현 길벗 예수 들으면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죠. 월요일 아침 치고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네요. 학생들 방학이라 휴가 쓰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다들. 다 잘 될 거야 님도 남기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 굉장히 쾌적하게 뭐 막힘 없이 잘 온 것 같아요. 최윤수님 찬양 너무 좋네요. 더워도 찬양 들으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 흥얼거리면서 시작하는 중.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남기셨고 열매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올포원 영성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매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봉사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부터 휴가를 냈답니다. 덕분에 일찍 나와 걸으며 샬롬 CCM 듣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열매님도 와주셨고 느름어리님 훈디 여름은 더우려니 하고 그냥 한 달만 버티면 또 시간은 금방 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여름은 덥죠.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긴 하는데 예 근데 뭐 제가 유난인 게 아니라 올 여름은 또 유독 더 심하게 더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39도 40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좀 심하게 덥습니다. 열대야도 더 많아지고 저희 집 경사가 있었어요. 지난 25일 토요일에 40세 아들 아하, 장가를 보내고 두 다리 뻗고 자게 된 권인회 모친입니다. 예쁜 며느리 얻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셨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경사가 있었구나. 새 식구를 맞이하신. 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뭐 마음이 시원하죠. 예, 마음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여름, 뭐, 더워도 뭐, 우리 새로운 가족도 들어오고 행복한데. 예, 이런 마음으로. 올 여름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윤주님도 저도 오늘부터 여름 휴가입니다. 휴가가 26일이나 남았네. 아유 많이 남았네요. 부지런히 쓰셔야겠는데. 근데 고3 수험생 딸이 있어서 어디를 뭐 가진 못하고요. 새벽에 딸 밥 먹여 독서실 가는 거 챙겨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루틴대로 묵상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며 샬실 듣네요. 이것도 좋아요라고 또 소소한 즐거움. 네. 잘 챙기시는 우리 윤주님도 와주셨고요. 하, 고3. 고3이면 수험생이 있으면 사실 뭐 4박 5일 이렇게는 못 가죠. 사실 뭐 학원도 있고 당일치기는 힘들까요? 당일치기 하루 정도 기분전환하게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네, 그래. 1년은 뭐 수험생 있는 집들은 조금 그 다음에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냥 넘기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만나 월십 신명철 함께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애가 공방의 Days Beside Me 라는 곡 들었고요. 앞서 단오 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만나 월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리허님께서 소개로 CBS 만나를 6년째 청취 중인데 소개해준 분의 소식을 이 게시판을 통해 또 훈디를 통해 들으니 출근길에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라고 남기셨고, 예. 아, 그렇지.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샬롬 CCM이 이렇게 사랑방처럼 다 연결해주고, 예. 또 오머가며 이렇게 들리시니까 샬롬 CCM을 통해서 근황도 전해 듣고, 아, 좋습니다. 또 유리허님의 닉네임 듣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희랑님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듣게 되어서 인사 전합니다. 올해 3월부터 오전에 일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듣던 샬롬 CCM을 못 들어서 살짝 울적한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당학 집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쁩니다. 그 전까지 아침 한 10분 정도만 들어서 얼마나 아쉽던지요. 유유. 더운 날 모두 힘내셔요. 라고 희랑님께서도 와주셨고, 신청곡을 시편 3편 이승철 피처링 범키 이 곡 청하셨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랑님의 신청곡 듣고요. 우리 오늘도 안녕님께서 저희 집 큰딸 고3인데 처음 수련회에 갔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별도의 자체 수련회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오늘 출발했습니다. 일찍 나갔네. 성인 되기 전에 한 번은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강권회에서 보냈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집회 때 부른다는 곡이 내 마음의 한 자리 인데 우리 딸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내 마음의 한자리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오늘도 안녕님도 그리고 큰 따님도 용기를 내서, 예, 또 수험생인데 하루 또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됐네요.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자, 신청하신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국제 윙윙스쿨의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는 양치기 노인 엘지아르 부피에가 등장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노인은 밤마다 도토리 100개를 골라 다음날 땅에 구멍을 뚫고 정

웅성스레 심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심었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곳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며 사람들이 돌아와 활기찬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내 몫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강명식 선을 행하면서였고요. 앞서 소리엘 보리라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힘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언젠간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내 몫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라는 거,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또 열매 맺으니까. 그렇죠.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9시 48분 34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닉네임 짱가님께서 훈디 저 왔어요. 근데 어떡해요? 성가대에 섬기는데요. 다음 주에 테너 솔로 파트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하기엔 너무 버거운 곡이라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떡하지? 솔로 파트면은 회중들이 다 나만 지켜보고 다른 대원들은 잠깐 쉬고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내가 다 떨리네. 게다가 버거운 곡이라고요? 많이 좀 의미 높나? 예. 물론 당일 컨디션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아,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대형 성가대에 되게 웅장하고 뭐 완벽한 그런 뭐 화음, 뭐 스킬, 정확한 피치 뭐다 중요하지만, 전 진실한 마음, 이게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는 지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때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나. 뭐, 다알 수는 없지만. 예. 장가님, 잘 준비하셔서. 뭐, 음이 조금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 저처럼 오히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으니. 힘을 내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왕, 아, 또 성가 대장님이 또 이렇게 맡기신 거 보면 어느 정도 감당하니까, 가능하니까 이 파트를 맡기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예. 장관님 화이팅! 후기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후기가 없다. 그러면 장관님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파티였다라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아님께서 오늘 우리 하원이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소중한 아들. 축하합니다. 예. 러브 퍼스트의 이곡 듣죠? 축하해요.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0: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글자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실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세월을 실감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는 큰 글자책이 참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할 때 엄지와 검지로 쓱 밀어서 글자 크기를 키운 것처럼 큰 글자책은 글자가 1.5배 정도 커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거든요. 큰 글자책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눈앞에서도 친절한 일상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죠? 더워서 꼼짝하기 싫은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제는 조금 바람이 불어서 저녁 산책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 다시 새기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갈게요. 서윤화 어두울수록 분명해지는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플라리스님, 도서관에서 큰 글자책 보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눈 크게 뜨고 가끔 게시판도 보겠지만 돋보기가 새삼 불편한 오늘. 이해합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방송 들으실 때 게시판 보기 쉽지 않으시죠? 이것도 어떻게 좀 큰 글자처럼 커지게 글자들이 커지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성희님,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어여쁜 자연님, 군에 간 둘째가 30분 전에 휴가 나와서 밥 먹고 보미와 놀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아드님 입에 엄마 밥이 들어갔으니 든든하실 거고 이렇게 또 평안한 시간이 없네요. 그죠? 멋쟁이님의 신청곡인데요. 업스트림 앨범에 있는 주의 임재 앞에.

원성남님과 함께 장윤영이 부른 웰컴 스트레인저 들었습니다. 0998번 쓰시는데요. 동생이 직장에 혹이 생겨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혹이 악성이 아니면 제거로 끝나지만 만약에 악성이면 직장 절개하고 장루를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초신자인 동생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제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동생이 특송으로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을 들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제거로 끝날 수 있길.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 함께 증거할 수 있길. 그리고 데이비드님이 신청하신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You Raise Me Up을 오늘 레나 마리아 목소리로 들었고요. 데이비드님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이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소망님 부천인데 바람이 있어요. 해가 먹구름 속에 있고 많이 덥진 않아요. 오, 말씀을 듣고 제가 창밖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바람이 조금은 부는 것 같은데요. 뉴스사회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해바라기님, 8월 5일부터 7일까지 캠프코리아 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3명, 보조교사 2명이 가는데요. 많은 은혜로 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양주 등대교회입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기쁨이 넘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드리길 바라고요. 남양주 등대교회 파이팅! 해바라기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하나패밀리님께서 야 남편분은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하나패밀리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패밀리님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남편분에게 부탁하고 천생연분 맞는데요. 방학이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아니 지난주는 어찌어찌 보냈는데 아이쿠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신나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신청해요. 네, 이것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언혜인팀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 반복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희님, 태영이는요, 지난주 청

청소년부 수련회 잘 섬기고 이번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거든요. 천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청년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올 2월에 소천하신 94세 어머님, 시력은 좋으셨는데 그래도 큰 글자책 하나 사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 제 마음 아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시죠? 어머님이 생각나는 작은 어떤 팁이 주어지면, 아, 어머님 이거 해드릴 걸, 어머님 이거 해드렸으면 좋아하실 걸, 이런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하이디 8529님은 7월 마지막 주 샬롬이고요. 왜 벌써 마지막 주인지는 뭐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워서 목장 모임도 방학했거든요.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이 비와요 토론토에. 토론토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황호님, 다음 주일 성가대 합창 행복입니다. 꼭 들어보고 싶어요. 아, 준비하시는 곡이 행복.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한예가 부릅니다.

작든 크든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한이가 부른 행복이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 워시 크라우드 앨범에서 주의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주일의 성가대 찬양곡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신의 악단 영화도 생각나고 은혜 받았어요. 신청하신 곡이었고 해바라기님도 캠프 코리아 송 리스트에 있다고. 네.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최여사님 오늘도 감사한 날이에요. 친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해서 힘든 친구인데 지금 아마 친구분 폰에도 레인보우가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두울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최여사님께서 그런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가만히 가사를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에 상처난 부분이 조금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인데요. 손영지가 부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 정리 청소일을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짐이 쓰레기만큼이나 필요도 없고 버릴 거를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긍휼한 마음 주시고 몸도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분리정리 잘하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희망은광님과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오늘은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27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제목이고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다섯사랑마음님께서도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FE님 지금 오목공원에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있는 오목공원에 그곳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더운데 어디 시원한 곳. 그래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오동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찬미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찬미의 목소리로 3.1교회 PO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19년 전 태어난 너란 아이 정말 고맙다. 고귀한 존재야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아픈 엄마 그걸 지켜보고 커온 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정말 대견하고 역사학자를 꿈꾸는 윤하원 응원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하원이 생일이군요. 이렇게 더울 때 김진아님이 아드님을 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네요. 진심으로 하원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역사학자를 꿈꾼다. 멋집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역사학자 응원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항상 매일 행복해요 엄마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신청하셨는데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 제목의 다른 곡들 있어서 조금 글자 하나로 또 곡이 달라지기도 해서 하원하진맘님께서 이 곡을 신청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곡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일곡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박에스더의 곡을 걸어놨습니다. 윤하원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 이렇게 잘 키워낸 김진아님을 응원하며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박에스더 너는 축복의 통로.

늘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하은이의 생일 축하하며 너는 축복의 통로 박에스더 목소리로 들었고요. 8부 박종수님과 함께 이어서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문평아님, 고3 딸 친구가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잘해주셨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고3이면 아마 마음이 많이 여려있을 때인 것 같아요. 약해 있고 그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를 잘 붙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일들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참 하기 어려워서 아 감동 느끼고 또 기뻤다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쭉 믿음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수평기님, 당양로 들으면서 참치 김밥을 20줄 싸서 이웃분들에게 나눔했어요. 쉬는 날 은혜의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 얼마나 좋으셨을까 받으셨던 분들이. 안학수님 신청하신 곡 나의 눈을 여소서 한부영이 부릅니다.

나의 눈을 여소서 한보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딸 방사선 25회차 내일이면 끝납니다. 8630번님, 아유, 너무 애쓰셨고 너무 잘 해내셨고 어머니도 옆에서 애 많이 쓰셨어요. 살랑살랑님께서, 아이고, 아이들 방학 메뉴가 많이 걱정되시죠? 요즘에 유튜브로 매일 공부해요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들 어떻게 이 방학을 지내게 해야 할지 매일매일이 고민인 우리 엄마들 응원합니다. 사랑하오님, 우리 집 문남매도요 오늘 아침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 출발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들은 아들만의 하나님을 꼭 만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끝곡은 제키레이님 그리고 자만님 두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마라나타, 부흥왕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더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승리하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만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거라고. 김현태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이 유명한 헌신 찬송가의 가사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목사 중 하나였던 글래든이 작사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183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 해중교회 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서 투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해중교회 목사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노사관계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기업체 사업에 간섭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비난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한 글래든 목사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신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자유신학, 대표적으로 성경은 완전 무류한 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신학의 동조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참전의 날입니다. 낯선 나라의 이름을 듣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반도는 어쩌면 지도 위에 먼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말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고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진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왔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었습니다. 먼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조금 더 겸손히, 조금 더 감사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모든 것도 응원하는 응원단장 남자 중에 남자 추인혁입니다. 7월 27일 오늘은요 유엔군

네, 이정님 3호죠. 이제 3호님. 네, 세상은 평온하지만 찬양한 사람들 멤버였고요. 좋은 곡들 참 많이 썼어요. 그러게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쟁은요, 그 보통 우리가, 저도 그냥 그런 공산 독재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라고 얘기하면서 민주 독재 국가들이 있고, 그 독재자들, 이 독재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전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전쟁만 해도 실은 온 세계에 진짜 수십억 인구들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무슨 원자폭탄 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있어요. 아니 왜 지금 다 기름값 뭐 이런 걸로 너무 고생하고 기름값만 오르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료니까 뭐든. 수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걸로 또 돈을 벌어요. 야,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계속 그냥 인정되어지는 건지, 아,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막 이렇게 퍼뜨리고 하니 난 진짜 무슨 시대를 살아가는가. 제 얘기가 틀렸나요? 맞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그 시간부터. 그러니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 이 방송 듣는 영적 지도자들, 예, 정말 하늘 소망이 가득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예. 자, 평화의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전쟁은 멈추길 바라고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리고 그 목숨을 잃었던, 네, 그 청년들, 네, 그 나라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구윤희 씨가 오늘 처음 1등으로 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태연 씨는 소영 씨 만나러 간다고 인천 소래포구 가는 길. 아, 좋겠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야, 송미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존영과 선희애가 부릅니다. 매일 주와 함께 김태영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은 들어와 들어와.

할렐루야 장장 네 김태영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월요일날 네, 제가 멀리 갔다 왔어요. 집회를 진짜 피곤해도 오늘은 이제 누구보다도 피곤한데 제가 이렇게 쌩쌩한 목소리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월요일 월요병 걸렸다가 안 들어오실 거예요. 네. 들어와 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저는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막 달려오면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이렇게 선이 막 거져요.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래서 한참 있다 딱 뜨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또 달려와서 인사해 주세요. 밥 먹다가 탁 놓고 막 따와 아 그래 아, 단장 아, 그래 출첵이나 쓰자 치읓치읓 두 글자 뿅 샵795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스터운데 안전장비 착용하고 삼남매 아빠님 용접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땀이 구슬구슬 등줄기를 따라 흐르고 이마엔 땀방울 이마엔 땀방울 이게 뭐 진짜 막 비 오듯이 흐를 것 같아요. 현기증 나신다 그러는데 물 자꾸 마시고 소금도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근데 물도 먹고 소금도 먹어도 안 돼요. 어, 용접하면서 뭐 이게 그런 게 있나요? 아, 좀 쉬십시오. 쉬십시오. 네. 여름이 와도란 찬양 신청하셨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 힘든 일 하시네요. 행동방통님 2026년 퇴직 예정 교육 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어렵다 말이 보세요. 교육 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수강하려고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을 맡았다고. 아 이제 은퇴하시는군요. 퇴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또 좋은 일이 있기를 예, 바라고 기도합니다. 3.17님 우리 박집사도 아마 사평로 듣고 있을 거라고. 사평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하셨는데 아 그러면서 들으면서 밥 먹으면 꿀맛이라고. 아 진짜 사평로 들으면서 꿀맛인데 이렇게 꿀맛이라고 쓰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크크 여름 깨울림 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쁜아님 주말에 시부모님 저희 집으로 모셔서 막내 노릇 좀 하고 고단하지만 감사한 마음 인사드렸는데 막내 며느리예요? 야 그렇군요. 제가 막내 사위인데 장인장모님이 안 계셔서 진짜 잘해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살아계신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면 잘해드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진짜 계산하지 마시고 경희님 반갑습니다.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냅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예, 오랜만에 낯선 이름들이 들어오니까 정말 정말 힘이 나고 좋습니다. 자 코스타 워십 앨범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부르세요.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진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수지의 시련이 와도 그리고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천번째 그 다음에 김정희 같이 부릅니다.

네, 피아노는 이철번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이셨고요. 아, 목소리 김정님 참 좋네요. 예.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님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도 왔어요. 하셨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못 이기는 척 들어오셔야죠. 뭐 베토벤님도 점심 먹고 오자마자 일하려고 했는데 그냥 투정한다고. 투정에 뭐 받아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 들어온다는 한탄하시는 단장님. 한탄까지. 네, 약간 한탄스러웠나 보죠. 감사합니다. 김진아님의 큰아들 하원이의 생일인데 꿈이 역사학자래요. 축하해 주사 하시면서. 태연 씨가 대신해서. 야, 역사학자. 요새 뭐 인기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네, 방송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역사학자들이죠. 네. 역사를 재미있게 얘기하고 관심 있게 얘기하는 거, 역사를 아는 것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길 막 환승하고 버스 안에서 인사드려요. 친구야 조금만 있다가 만나자. 우리나라 대중교통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고 최고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전철도 너무 시원하고 막 춥죠. 어디는요. 예. 기사님 잘 만나면 CBS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버스에서도. 버스 탈 일이 많지는 않은데. 아, CBS 듣는 분들도. 주이포유. CBS는 이제 뭐 이렇게 주파수로 들을 수 있는데 주이포유는 인터넷으로 해야 돼서. 그래도 인터넷으로 네,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카페엔 다 주이포유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리비님 더운 날씨에도 강건하시길 기원하고 어제 검사 때문에 집 와서 자고 지금은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금식대기 중입니다 하시면서 리비님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 우리 이창익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나오신 거 아시죠? 꼭 한번 찾아서 봐주세요. TV에서도 보시고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참 귀합니다. 귀한 목사님이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글 안 남기시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또 우리 한비야 박사님도 감사하고 글을 늘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땅 우리 목사님은 요즘 저희 교회는 행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사는 삶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 말. 네. 행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만큼 살아내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책임을 지자는 거네요. 그죠? 기도한 만큼 살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건강해라고 해 주시길 정말 고마운 하루입니다 하셨는데 목사님 참 예, 글도 잘 쓰시고 마음도 깊고 응원합니다. 참 몸이 안 좋으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러브레터님 오셨고요. 주일에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네. 또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어제 산청의 덕산교회 그리고 합천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 들어오시나요? 좀 들어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들어오셨으면 듣고 계시면. 이영호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지선의 소풍. 네, 그리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심플리포입니다. 소풍 가고 싶다.

네, 심플리 4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머리가 벗길 것 같습니다. 그때 메뚜기 머리 벗겨진 것 같다 그랬는데 주말에 주변 지역에서 무더위로 인하여 인사사고까지 발생해서 아이고 기후대응단에서 안전정보까지 나왔습니다. 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30대 형제 그랬군요. 누군진 모르지만 아픔이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양로 가족들이라 그러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당양로 가족이나 사평로 가족이나 건강 조심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곡을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라는 곡이 누구 건가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네, 찾아보고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레터님 목장 지난번에 한번 시간 되면 간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제가 날짜도 보고 한번 꼭 예, 전화번호 메모해놨으니까 예,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성민교회 화이팅! 네, 맛있는 밥 먹으러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바쁜 시간이라 요즘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피클볼 운동봉사 가요. 와 그러시군요. 네 봉사 네 참 귀한 일입니다. 밥 먹고 산책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너 참 예쁘구나 님. 대전도 엄청 덥다고. 전국에 안 더운 날이 있을까요 지금? 예, 다 더울 겁니다. 우루사님 들어와를 외치신 나자님 소리 정신 번쩍 들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박혜동님이 여호와는 너에게라는 찬양 예, 라는 곡이 있어서 신청할 이렇게 예, 제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누가 부른 노래인지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신청하실 때 써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해주시면 더 좋기도 하죠. 네. 요즘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꼭꼭 씹듯이 읽습니다. 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최고봉. 네. My most highest. 뭐 그 책일 것 같은데요. 네. 참 좋죠. 네. 참 저도 예, 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강찬의 섬김 그리고 예, 여호와는 그 곡이 있는지 네. 한번 찾아 봐서 네, 있으면 붙여 드리고요. 아니면 또 뒤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의 네, 손김이었습니다. 여름이 와도는 앞에 시간에 나가서 예, 다음 시간에 꼭 보내드릴게요. 아까 그 김동호 목사님 찬양 예, 듣고 내일 또 빅카프리오님이 지하철에서 들으셨나 봐요. 눈물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봤다고. 뭐 나쁜 풍경 아닐 것 같은데요. 그들이 볼 때도 네. 눈물이 있다는 게 참 은혜죠. 네. 우리 명가님도 집안이라고 미어 듣고 있는데 친척이 옥수수 보내와 이웃과 나누고 남아 삶고 있어요. 더워서 베란다에 가스버너에 삶고 전기밥솥에 삶고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알지요 하셨는데 알죠 알죠. 며칠 전에 다행히 저도 옥수수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쪄가지고 어제 그제 예, 그제 토요일에 합천으로 갈 때 아내가 예, 꺼내줘서 먹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 명가님 늘 감사합니다. 박승하의 가요 속으로 어느 날 듣고 있는데 들어와 하더라고요. 단장님 들어와. 박승하님 들어와. 목사님 찬양에 아, 아까 그 찬양 예, 우리 내일도 빅카프리오님처럼 예, 눈물이 울컥해서 그 찬양이 멈추신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튼 늘 명가님 잊지 않고 달려오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부 끝나가는데 어서 달려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팔복둑 싶다고 박종수님 권사님 네, 늘 건강하시고 네, 항상 진짜 네, 또 맛있는 순댓국 먹으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하신 노래는 없네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옛 선조들의 말에 또 사람들의 말에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시절의 말들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과 자상함과 그 선한 모습은 상상해도 조금은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생기고 아름다운 걸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낸 삶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 목소리에 스며들고 우리의 손짓과 발짓에 나타나서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한 말투, 온유한 모습,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공감하던 그 심장을 우리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의 포일을 들으며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은 주님의 발걸음을 담고 싶고 주님 가신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모습에 세상은 감동하고 어느 날 하늘을 꿈꾸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는 날들이 점점 넘쳐나길 바라며 주님 닮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1: 아름다우신 일선도난 캠퍼스 워십으로 오늘 이 곡은 아니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네, 들어봤습니다. 자, 2부 시작됐어요. 밥도 다 먹었죠. 어서 들어와 주세요. 제끼리님은 승강장서 승객 기다리면서 오늘도 안전하지만 손님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주님 찬양님 저도 옥수수 한 박 선물 받아 다 나눔하고 나머지 삶고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셔서 들었습니다. 주님 뜻대로님 고맙습니다. 박계동님 너무 죄송한데 유승은의 여호와는 너에게란 찬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비님이 섬김 주일 찬양대 찬양으로 불렀었대요. 이렇게 들으니 더 좋다고. 그렇죠? 네.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또 방송으로 나오면 또 새로워요. 예. 아버지께로님도 저 왔어요. 저도 옥수수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길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달게 맛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 단 거 싫다고 그 옛날에 사카린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걸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또 담백한 그 맛있는 맛이 있죠. 네. 여름엔 또 제가 여름 수련회 안 다닌 지 10년 가까이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국을 다니며 예, 여름이면 이제 복숭아 한 박스 사기도 하고 길 가다가 충주로 뭐 지나가다 보면 또 충주 지나서 괴산 가면 또 뭐 충북으로 가면 이 복숭아하고 대학찰 옥수수 아 참나 그거와 두 자루 세 자루 사서 또 나누고 뭐 아예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이제 그런 수련을 안 다니니까 예, 몸은 아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오라 그래도 못 갈 것 같긴 해요. 너무 피곤한 일정 참 불태우며 다녔습니다. 자 불태우는 남자 예, DJ 혁이 DJ 하고 있는데 지금 2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제 식사하셨으면 좀 들어오시죠. 네 건강은 다시 좋아졌나요? 목소리 조금 나아지신 것 같다. 오뚜기님 맞아요.

오뚜기님 아이디처럼요. 제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노래 있었는데 그것도 예, 가사 되게 좋았는데 한번 예, 찾아와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임맘님도 오셨고 네 많이 많이 달려와 강주영 형제님, 찬스리님, 홍례님 와 3,500 걸음 걸으셨군요. 하늘을 보자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신청하셔서 이게 희주일의 찬양이 한때 많이 불려졌는데 외유음계에 있어서 혹시 외유음계 아닐까 싶어서 한번 보내드리고요. 제이였습니다. 시편 139편 그리고 팔복 신청하셨는데 팔복도 여러 군데 있어 나영안의 팔복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팔복 참. 예. 그렇게 그게 진짜 복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아유 참. 이 팔복의 말씀들 너무 귀하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요. 아시죠? 의에 줄이고 의로운 일에 줄인다는 건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진짜 날마다 애쓰고 막 그거에 막 열정을 쏟는 거. 의로운 게 뭐게 성경대로 사는 거죠. 네. 은실님, 유니스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많이 무덥죠. 예, 다들 건강하시라고 감사하고요. 자유영호님 뜨거운 태양 받으며 성녀로 더 뜨거워지길. 아멘. 사감예감님 잠시간 끝나고 10분 정도 들어왔다 나간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못 듣고 계시겠죠. 오로지 주님님은 수영장 간대. 야 좋겠다. 수영장 가서 예, 시원한 시간 보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우리 석수님 김석수님 지난번에 성경필사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저희 반 친구들과 가기로 했대요. 부모님들이 홍케 이거 진짜 아이들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나 방학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단체로 올 수 있어요. 주일날은. 그리고 뭐 방학이면 이제 평일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꼭 한번 오십시오. 어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사할 수 있는 도전의 정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그 간증들과 쓴 그 내용들과 그 환경들 들으면 아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네, 석수님. 어제는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 건립 중이라 저희 반 매주 여리고 기도하는데 어제 목사님 이야기 나누며 성령의 바람 들으며 여리고 기도했어요. 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예, DJ 치고 약간 아는 것도 없고 예, 무대 보고 무리한 방송한다고 그렇게 알리시면 되는데 아이 추억님 사연을 제가 너무 늦게 소개했네요. 오늘은 도시락 싸왔어요. 가지를 카레 하듯이 네모나게 썰어서 볶다가 카레가 얼마나 들볶였으면 아니 가지가 들볶인 거죠. 계란 넣고 굴소스. 이야 맛있겠다. 이 가지에 굴소스는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넣고 깨 뿌리고 요리 끝. 점심시간 잘 드셨나요? 예. 그 거의 이거는 탄수화물이 없는 예. 다이어트식 아니신가요? 네 너무 좋네요. 마마 3258님 들어왔어요. 손녀와 점심 먹다. 입시생 손녀 방학? 난 안 방학. 그렇죠. 애들이 방학이면 엄마 할머니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다찬별님 들어오셨어요. 점심 간단히 드셨네요.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낮잠 자다가 오셨다고. 이 사연 하나 더 해야겠는데요. 명가님이 교구버스 안에서 옥수수 셀 때 한 개를 한 자루라고 부른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한 자루 그냥 한 자루에 10개 20개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개를 한 자루라고 세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박유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거 같대? 한때 해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다음으로 유명했던 게 해변가요제입니다. 거기서 활주로라 팀이 나타나서 또 새롭게 음악이 나왔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유명했던 곡이 많은데 오늘 조금 그 인생의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노래들 중에 이런 곡이 있죠.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이

있었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 내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참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고락이라면 고통과 희락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만수산도 또 상이 산 이름이에요. 진주시에 있는 산 이름이고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석산 붙는 불이. 제석산은 또 순천 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내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 사람의 이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는 얘기들이 다 담겨 있으면서 결국 나는 진짜 세상을 모르고 살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 세상의 수많은 이치를 깨달아도 세상에 뭔가 좀 알려고 이 노래 가사는 뭐 만수산 제석산 쫙 나오죠. 고락에 뭔가 대학생들도 막 이런 말을 넣지만 이런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거고 세상에 깊은 고뇌하고 그리고 깊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깊이를 넘어서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보내드리며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고민과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그 성령을 통한 삶으로 살아낸 그 경험이 이 세상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날 때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깊어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이 곡 어때 준비했습니다. 송골매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참 겸손한 고백이네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세상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린 세상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 만나면 거길 뛰어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우신 오늘 찬양도 들었지만 그 예수를 잘 전했으면 참 좋겠네요. 주아랑님 반갑습니다. 네. 해변가요제도 있었고 강변가요제도 있었죠. 네, 맞아요. 대학가요제, 해변, 강변가요제, 그 다음에 해변가요제도 있고. 올리브님이 평화 그 사랑의 물결 찬양곡 신청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서 다시 그 감정을 떠올리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3일 POP입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네, 장윤영 야베스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병희 씨는 예전엔 구창모 씨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철수 오빠가 더 좋다고. 배철수 씨 참 매력 있죠. 네, 그리고 멋있게 늙은 것 같,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네. 구창모 씨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 수출 뭐 하고 막 러시아 이런 거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호님은 후지산 주변에 관광 왔다고 호우토? 일본식 미소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와, 잘 다녀오세요. 해외 관광 난리, 공항이 난리라고 어제 뉴스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많대요. 아무튼 뭐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면 다들 좋죠. 휴가도 이제 뭐 잘 다녀오시고요. 네, 틈틈이 휴가 가도 해외여행 가도 네, 출책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네. 그리고 뭐 늦게나마 막 달려와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주님, 이은주님, 안젤라님, 예수님, 물론 뭐 미리 들어와 계셨겠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옹기장이가 끝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리보기가 금요일에 같이 방송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 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

0: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중복을 지나 폭염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붉은 배롱나무 꽃을 봤어요. 배롱나무는 참 특별한 나무입니다. 흔히 백일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번에 화려하게 피고 지는 꽃이 아닙니다. 조금씩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100일 동안 꽃을 피웁니다.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가을 문턱까지 가장 뜨거운 계절 내내 붉게 피어 있습니다. 화려한 봄꽃들이 다 진 자리에서 배롱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뜨거운 여름 내내 꽃을 피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백일홍처럼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조금씩 성숙해가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 조금씩 꾸준히 피어나는 배롱나무 꽃처럼 지치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한웅재의 목소리로 소원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올댓 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일본 찬양 꽃들도 태선이의 바이올린 김예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한웅재의 소원 그리고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올댓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0: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이병희님, 김선주님, 황동현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스마일님, 또 고윤희님, 블루딱따구리님, 심구님, 요셉과 다니엘님, 제키리님, 꽃다문님, 온기님, 아스농부님, 보라미님, 보혜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병희님이 능소화가 가고 배롱나무 꽃이 핀 여름, 삼복더위에도 꽃은 참 눈부시게 고와요 하셨고, 4819번님이 도서관 앞에 배롱나무 꽃들이 더위에 지친 우리를 달래주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빨간 배롱나무 꽃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주의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여주왕자님은 은혜가 풍성한 주찬 속으로 휴가 왔어요 하셨는데 잘 쉬다가 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네요. 폴라리스님은 너무 더워서 도서관에서 필사한다고 남겨주셨고, 어여쁜 자유님이 절편을 기름에 구워 설탕 뿌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과 여유의 찬양까지. 와우, 정말 정말 예, 귀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시간이네요. 태연님은 아는 동생에게 천연비누 만든 거 전해주러 인천 소래포구 갔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희 동네는 노원인데 아직도 평촌이에요. 엄청 멀리 갔다 오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천연비누 나눠주는 겸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거죠. 신혜숙님이 고추 나눔하고 은행 볼일 후 집에 가고 있다고 남겨주셨고, 오로지 주님님은 무더운 여름 물놀이 다녀왔어요 하시면서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라고. 이제 본격적인 7말 8초 여름 휴가 시즌이죠. 3.1절님이 내일 방사선 마지막입니다. 벌써 25회차 걷기 운동 나갑니다. 주님이 계셔서 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야, 25회차 24번씩이나 그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셨다니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은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여름 찬양 함께 하시죠. 먼저 1981년 덴마크의 청소년 여름 캠프를 위해 에릭 소메르가 작곡한 두솜 하틴트 밀리오너 아 스티에네르, 수백만 개의 별을 켜신 주님을 덴마크 성 안나 소녀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볼게요. 수백만 개의 별을 켜신 주님, 어둠 속에도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는 우리의 빛,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평안과 고요 속에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스웨덴의 여름 찬양 덴 블롬스터티드 누 콤메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아카펠라 그룹이죠. 리얼 그룹의 연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꽃과 숲,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이죠.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대지,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수백만 개의 별을 켜신 주님, 두숨 하틴트 밀리오나 아스티네르, 덴마크의 성 안나 소녀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스웨덴의 여름 찬양 덴 블롬스터티드 누 꿈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리얼 그룹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루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대지, 서울 무테트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견고히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고백하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의인은 송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시편 9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진아의 목소리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보내드렸고요. 또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최덕신 곡 시편 23편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보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두루바의 축복하노라 들려드렸어요. 진영님, 리비님, 파리가제트님, 안젤라님, 당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유라심님이 첫 출첵한다고 오늘 오프데이라 30여 년 전 주님과의 첫사랑일 때 청년부 시절 형제 자매들이 불러주던 찬양곡이라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시간에 잠시 빠졌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아, 또 그 시절이 그리우셨겠어요. 주화랑님이 땀 식히고 옥수수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 아, 제철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요. 수현님이 전북 완주도 찜솥 같아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도 흐르니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아님은 오늘 윤하원 내 새끼 생일이랍니다. 멋진 역사학자를 꿈꾸는 노력파 윤하원 사랑해 하셨는데 우리 하원군 생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요. 엄마한테 평소에 표현을도 좀 하고 엄마에게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요. 4180번님이 오늘 초등학교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잘 지키고 있는 매장.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나겠죠? 학교 앞 또래 분식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아, 4180번님. 방학하면 좀 아이들이 없다 보니 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개학하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또 우르르 떡볶이 먹으러 달려올 거라 믿습니다. 4180번님께 마늘빵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찬양 부르는 희이님이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대 원래 직장이라 못 듣는데요. 이번에 회사 인원 감축으로 이번 달에 마감하고 있어서 슬쩍 이어폰 꽂고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희님. 네, 회사 때문에 잘 듣지 못하시겠지만 오늘처럼 틈틈이 함께 해주세요. 보혜사님이 지난 토요일 생일이었는데요. 새로 생긴 지역의 독립서점에 가서 손수 책을 사서 저에게 선물했어요. 책방 카페에 머무르며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 사건이 없는 안락함이 아니다. 나는 무력하고 변덕스러우나 나를 지으신 이가 강하고 일관되시다는 걸 믿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의 감격을 얻는다. 오, 멋진 글을 이렇게 쓰셨네요.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로날로 더해지는 보혜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일이셨군요. 생일 잘 보내셨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늘빵

김숙희님이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어노인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아, 찬송가 413장 외우고 싶은데 이제 나이 탓을 하게 되네요 하시면서 잘 못 외우시겠다고 보내주셨는데 같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얘기 나눈 배롱나무에는 재미있는 별명이 있어요. 간지럼나무. 껍질이 아주 매끄러워서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 온 나무가 사르르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딱딱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나무가 간지럼을 탄다는 게 왠지 웃음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모습을 나무에 빗댄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뻣뻣해 보여도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무더운 여름, 배롱나무처럼 쉽게 흔들리고 짜증이 날 때마다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시원한 간지럼이 되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0: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5

0: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도 너무 나서 그런 건지 가끔 뉴스나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들 보면은 CCTV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죠?
1: 아,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CCTV보다 못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한 번도 사실은 나를 지켜보시지 않을 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내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 적이 생각해보니까, 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서 익숙한데 그래도 네. 이 하나님의 시선이 CCTV보다 못하다,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건 아무래도 너무 경외함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네.
1: 아직 CCTV 보고 계시나.
3: 사실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는데 좌우 전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막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1: 대단하다.
3: 저는 진짜
4: 이해한가.
5: 네, 이 마주 자매님처럼 하나님과 늘 마주 보면 네. 참 좋겠는데, 그게 바로 또 코람 데오잖아요. 이게 1년 365일 24시간 코람 데오 할 수 있을까요?
6: 무슨 뜻인데 코람 데오?
5: 하나님 앞에서.
2: 히브리어로.
0: 24시간 하나님 옆에서 코람데오 할 수 있나요?
7: 애기들 태어나면 눈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앞에 계신 부모님 못 알아봐요, 한동안은. 그렇죠? 죄인 출신 우리들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24시간 코람데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이창호 형제처럼 이렇게 멀리 안 친했던 분이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점점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성령님은 안경과 같아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코람데오가 뭔지 조금 경험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길게 자주 주님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본인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산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 받지 못하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세리나 이런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 이 말은 하기 참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를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어떤 그런 감시자로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든 안 지켜보시든 이제 이 삶이 저는 이제 이 코람데오라고 그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약간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나 지켜보시지 않나? 그건 잘못할 때, 죄 지을 때예요. 근데 이제 주 뜻대로 늘 사는 게

0: 이제 삶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코람데오 의식하지 않는 게 진짜 코람데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다른 생각인데.
1: 네. 네. CCTV보다 못한 하나님의 시선이란 주제가 오늘 정말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자,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세요? 몇 살 때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뭐
3: 5살?
2: 그죠? 저는 한 4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그 어머니 수고하세요. 뭐, 의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예. 네. 분명히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늘 계셨고 내 기저귀 갈아주시고 울고 떼쓰는 거 다 보고 계셨지만은 5살이라고 그러셨죠? 저도 한 4살 때부터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철들면서 아유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예, 영안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겠죠. 우리가 의식하든 말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오늘같이 코람데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살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은데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다윗의 코람데오 신앙을 보여주는 귀절인데요. 시편 16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오른쪽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유은성 전사님 하루에 몇 번 찬양하세요? 7번 하기 쉽지 않죠.
4: 네. 네. 네,
2: 그럼요. 근데 다윗은 직업이 군인이고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면 이동용 텐트인 다윗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 보니 막 못 살죠. 요 앞에 철천지 원수 사울이 이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손을 안 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 다윗이 9절에 보면 자기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영어성엔 혼이 기쁘다라고 돼 있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영혼육이 하나님이란 분의 존전 앞에 사니 하나님에게서는 생명과 위로와 사랑이 흘러나오니 그 앞에서 늘 살던 다윗이 코람데오가 뭐 CCTV처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막 응원하는 시선이고 나를 도와주는 시선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영혼육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막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 원래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죠. 시편 16장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고 살았는데 안 친했겠죠. 처음부터 친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나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또 목동으로서 뭐 사자 곰 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깨닫게 되고 또 막 이렇게 CCTV처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막 응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 오늘 본문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에요. 그런데 모시기 전에 오른쪽에 와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나니 내 영혼육이 다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노래를 시편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코람데오에 유익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도 이 다윗처럼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출신이라 이 훈련이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안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까먹게 되는.

0: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걸 권면했고 코람데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다윗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영혼육이 너무나 기쁘고 또 코람데오에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고 또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잘 배우셔서 다윗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 그 정신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육이 이렇게 살아나고 행복한 비결이었다 고백하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통해서 코람데오 정신 배우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이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보셨다 그래요. 근데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실 만큼 놀라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이 그 해답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앞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포장해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삶이 그러니까 피곤해요. 또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할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의 양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보면 18년 동안 기나긴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큰 일을 해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이라고 하는 분의 독처무작이, 즉 해동소학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살고 혹은 나의 양심 앞에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가는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음침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사람에게는 꽃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도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가요,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이에요.

0: 그런데 백남준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에게 가면 그것은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나무지만 어디 있느냐, 시냇가에 있느냐, 아니면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이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딱 보기에도 우리 아들의 두 배예요.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문을 싹 열어봤더니 두 녀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누가 더 크다 그랬죠? 친구가 두 배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여니까 세 명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걔네들 둘을 봤고 걔네들 둘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던 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뒤집고요. 위에서 기세좋게 누르던 아이가 갑자기 밑에 깔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의 눈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눈.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생각났어요.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응원자였구나. 혹시 그것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사야 40장 13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1: 아멘.
0: 그렇죠?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응원하세요. 날마다 이 응원가를 들으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3: 주님.
0: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0: 아멘.
3: 아멘.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다 익숙하게 되고 예배드릴 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찬송가도 익숙하고 성경책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과 속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외과적 수술로서 몸의 한 피부의 포피를 잘라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 내 몸에 새겨넣는 행위가 이제 할례인 거죠. 지금이야 수술법도 많이 발달됐고 마취약도 있고 뭐 항생제도 있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엄청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 엄청난 그 자긍심으로 여겼죠. 프라이드 중에 프라이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외적으로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생각.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외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할례에 합당한 삶

0: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다라는 게 무효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인정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마태복음 6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진짜 신앙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인 내가 죽습니다. 내면적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죠.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외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적 변화는 외면적 변화에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 내면적 변화를 받아야 우리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 행동이 가능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려면 성령에게 순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하는 코람데오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코람데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입체적으로 느껴봤는데요. 하나님의 CCTV가 여기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느끼세요?
2: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씀처럼 사람들 의식할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우선시할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 또 바뀌게 되니까.
3: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은밀한 중에 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 뭐 딴 걸 하고 있는지 뭐 딴 짓을 하는지 아니면 딴 걸 보는지. 그래서 저도
4: 뭘 보는데?
3: 네?
4: 뭘 보는데?
3: 성경을 봐야 돼.
4: 아, 뭐.
3: TV만 보고 있다고 이런 거 예.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넬료 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4: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 옆에 계신데

0: 그거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제 영이 되게 어두울 때 그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좀 제 중심이 되더라고요.
1: 막상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부담 갖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2: 아니요. 다 그래도
1: 되게 목사님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뭔가 아우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
3: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 다 알면 내 죄나 이런 것도 다 아시니까 아 그럼 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살지? 아 진짜 어떻게 얼굴도 못 되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인데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걸 넘어서서 코람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목사님들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그 코람데오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딜레마들 아주 명쾌하게 이제 마틴 루터가 설명을 해줬어요. 코람데오를 대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막 살면서도 굉장히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죄책감에 또는 불행한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가 복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쥐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똥 오줌 싸고 기저귀 갈지만은 엄마 아빠가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인지는 알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의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 코람데오의 삶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CCTV 이야기인데 CCTV가 뭐의 약자냐면은 클로즈 서킷 TV입니다. 폐쇄회로. 즉 CCTV는요 아무나 못 봐요. CCTV를 설치한 사람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아까 뭐 혼자서 어두운데 하는 거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누가 보느냐? 하나님만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여전히 응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죄인인 줄 알면서 못된 짓 하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덮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다라는 거를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좀 자유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2: 사실 그래도 부담이죠. 제가 1990년도에 그 이집트에 가서 한 학기 정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회교 국가에서 이집트만 제한적 어떤 신앙의 자유, 선교적 자유가 허용되던 때라 비교적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거기서 다 모여요. 한 번은 거기서 OM인가요? 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옵저버 자격으로 거기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됐는데 쭉 하루가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끝나고 하루 일정이 끝난다고 호텔로 와서 자려고 하는데 그 광고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에 지금 이집트의 비밀 경찰들이 다 CCTV를 달아놨다. 방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왔어요. 그리고 씻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CCTV가 어디 있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잘 때 어떻게 자야 되지? 이게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자다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러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얼굴이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얼굴이 부지시하더라고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그런 의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분명히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즐기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부담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즐기면.

0: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코람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주신 사랑의 시선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애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거를 뭐 책 잡아가지고 야단치고 혼내고 벌 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늘 기억나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데 갈 때 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거든요.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마음을 다. 성경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코람데오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도 가끔은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럴까요?
0: 네.
1: 좀 무서워하는 거.
0: 너무 안 무서워. 네. 네.
2: 정말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눈을 맞추게 되지. 사실 그 시선이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눈을 맞추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코람데오할 때 유익을 좀 더 알 수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4: 우리 동네 CCTV보다 안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CCTV 안에 거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아, 저는 개인의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 성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언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저한테 질문 두 가지나 하시네요.
4: 네, 두 개.
0: 요즘에 관심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본 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목회자이신데 이분의 옥중서신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 선언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 혹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람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CCTV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카가 있고 셀카가 있잖아요. 몰카와 셀카의 차이점을 아시죠? 몰카는요 그냥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누군가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셀카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찍잖아요. 이렇게 셀카 각도 잡아서 찍고 요즘 사람

0: 사람들 요즘 우리를 보면 그냥 셀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셀카가 아니고 몰카거든요. 자꾸 셀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다가 정말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셀카에 어떻게 찍어서 보여줄까 보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가끔 사진 찍을 때 셀카보다 남이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는 게 잘 나올 때가 사실 있거든요.
2: 맞아.
1: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오히려 지켜봐 주시는 게 무서운 것보다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 행복할 것 같아요.
4: 게다가 하나님은 또 대단한 작가시잖아요.
1: 그러니까
4: 엄청난
1: 이렇게 잘 찍을 셀카가 안 나오거든요.
0: 적용을 잘 하시네요.
1: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생활 즉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상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2: 직장 실생활에서 우리 아까 다윗도 직업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지만은 코람데오의 삶을 주님 오시고 살았더니 영혼육이 다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 학문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의 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도널드 위니코트라는 분이 만든 건데 아이들을 실험할 때 엄마의 시선의 반경 안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다 느끼는 애들은 엄마의 시선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창의적이고 아주 뛰어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반경을 창의성의 원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또 이 경제학에서는 호돈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직원들이 혼자서 아무 뭐 제재 없이 그냥 막 할 때와 누군가 감독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지켜볼 때 훨씬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라고 그러죠. 그 두 번째 그 반대 얘기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규절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절에 7절에 보면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에게 고객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제 눈가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부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하나님께서 눈가림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으니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모든 보응은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네, 이 말씀 코람데오 정신 잃어버리고 진료실에서 진짜 아무도 안 보니까 못된 짓 하는 의사들이 CCTV에 딱 찍혀서 자격증 박탈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식당에서 아주 더럽게 조리하는 모습이 또 CCTV에 찍히거나 아까 얘기하신 몰카 기자단들이 들어가서 작심하고 찍어가지고 뭐 폐쇄되는 기사도 제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을 때는 모든 면에서 플러스 눈가림만 살 때는 언젠가 그 CCTV에 잡힌다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그렇게 치면 저는 전과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한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6: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게 가능한데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게

0: 마음에 할례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66장 같은 데 보면 성전 제도를 폐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7장이라든가 이 예레미야 33장 이런 데에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새로운 언약의 체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그 장막이 이제 제거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그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때 항상 이 혼날까봐 걸릴까봐 또는 이제 야단 맞을까봐 의식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고 나도 그렇게 응답하게 되려면 일단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일단 먼저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성령을 외면하고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하루에 다윗이 일곱 번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가야 돼. 더 잘하려고 한다면 매일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 마음의 할례,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데 코람데오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1: 성령의 능력으로 코람데오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기 같거든요. 어떠세요? 잘 되세요? 오은 씨는?
2: 안 되죠.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 다 안 돼요.
2: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도 좀 있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피하려다가 이 하나님 의식하는 걸 좀 피하려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굴복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게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아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내가 얼마나 쉽게 물리치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성령이 충만인데 결국 그것이 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우리 녹화하러 들어올 때 우리 자매가 목사님 내 친구가 목사님 교회 다녀요. 깜놀. 여기도 있어. 우리 교인이랑 관계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운전하다가 거칠게 운전하는 차 욕 한번 해주려고 창문을 쫙 내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깜놀. 여기도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는 없는 거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라 그러지? 이제는 그게 좀 익숙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그냥 익숙해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4: 하나님을 피한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생각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철이 들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0: 있는 그 단어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겉으로 분명히 신앙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신앙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 신앙은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고백하셨지만 목회자들이 삶을 보면 하루 종일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두 목사님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안못 그래요. 이게 신방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사무적인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없이 그냥 그런 일들을 처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책을 읽는데 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그 샤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묻더래요. 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 그러더래요. 아, 나는 그거를 자연과 비교해봐. 그러는 거예요. 꽃을 그렸으면 그꽃 옆에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은 그림인지 그림이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럼 좋은 신앙이 뭘까? 항상 예수님 옆에 두는 거다. 그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을 항상 예수님 옆에 놓으면서 예수님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삶과 어울리는지를 항상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말씀일 수 있고, 아, 뭐, 큐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거든, 날마다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어울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코람더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 4, 5년쯤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무인 신문 가판대가 있었어요.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400원밖에 없었어요. 400원을 넣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왔어요. 아, 근데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자꾸 500원, 500원 생각이. 나 그날 밤잠못 잤어.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새벽쯤 되니까 내가 갚고 만다. 어? 그러면서 이게, 야,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다 반사였거든요. 횡재. 예수 믿기 전에 400원 왜 넣어요? 왜안 넣죠? 아, 근데 참, 그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야, 이게 뭐 양심인가? 하나님이 100원까지도 이렇게 따지시나? 하여튼 그 새벽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100원을 놓고 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0: 그랬더니 200원 주시나요?
1: 벌금까지. 그때 이후로 야, 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근데 그게 20대 때 경험이지만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쓰게 될 텐데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해지려고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코람데오가 그래서 우리가 잘만 얘기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귀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2: 아, 목사님 때문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버스비 20원 모자랄고 묻는 갑자기 생각나네. 그냥 탔는데.
3: 어디에 갚아야 되지? 그죠?
2: 버스기사한테 그때 걸렸어요, 근데.
3: 네.
2: 혼났었는데.
3: 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나답게, 가장 또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시선 기억하고 또 주님의 손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인사도 행복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행복해.
5: 사각지대 없이 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6: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7: 올고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박진은 이 찜통 더위에 다들 잘 지내시나요?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에 와 정말 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한동안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더운 날씨에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친구들도 무탈하게 잘 지내는지 이렇게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도 요즘 일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남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것만큼이나 또 나 자신에게도 왕왕 안부 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무더위에 내 몸과 마음은 건강한지 안녕한지 나 지금 괜찮은 건지 나의 안부도 잘 챙기면서 이 여름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나무엔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동남아보다도 더 좀 이렇게 더운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더운 거 같은데?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실제로 기상 관측한 1973년인가 그 이래로 열대야가 대한민국이 두세 배 더 늘었대요. 확실히 더워진 건 맞고, 그 폭염의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죠.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아,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의 어떤 시작입니다. 예. 그전에는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진짜 여름 폭염이, 아, 찾아올 텐데, 한 8월 말경까지, 그죠? 이어질 텐데. 우리가 이 여름을 무탈하게 좀 안전하게 잘 좀 건너갔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너무 더우니까. 아지마미님은 지난 토요일에 보육원 정원 봉사 갔다가 어우 더위 먹었는지 몸이 퉁퉁 부었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뿌듯했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우 엄청 뜨겁고 지열도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섭취를 틈틈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 특히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새벽이나 좀 해 떨어지고 저녁 즈음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햇살님 무더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조이포유와 함께 오늘도 샬롬 남기셨고 방그리님 7월의 마지막 주 이번 주에 학원들도 대부분 방학하거든요. 휴가 가는 분들 많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딱 오늘부터 이제 그야말로 7말 8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바캉스, 예, 휴가 시즌일 테고 학교도 방학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거의 뭐 추석을 방불케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샬롬 CCM이 또 2시간에 배경음악으로 든든히 곁을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님, 아이 기상송으로 아침에 틀어줘야겠어요, 이 찬양. 아, 살아라, 살아내라. 아, 너무 엄근진 아닙니까? 예. 라떼는 밤에 모기향 피우고 선풍기 바람에 여름 보낸 것 같은데 갈수록 여름이 무서워요. 예. 그쵸. 예전보다 확실히 더 뜨거워지긴 했습니다. 뭐,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겠죠, 분명히. 예. 이 여름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모두 힘내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택배 뭐 기사님들 이렇게 오며가며 시원하게 이렇게 한잔하실 수 있게 이렇게 물도 좀 건네고 그런 정이 필요한 그런 여름 7말 8초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다 좋습니다. 뭐 휴가 계획 남기셔도 좋고요. 누군가의 안부 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러빔 이 곡 듣죠. 여름이 와도

송정미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내 진정 사모하는 들었고요. 앞서 한웅재 모두 다 그렇게 라이브 버전 그리고 러빔 여름이 와도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연강지님 출첵이요 남기셨고 랩런트님도 레이니 예. 샬롬 인사하는 레이니와 함께 와주셨네요. 민주맘님 지난 2주간 요양보호사 실습을 마치고 오랜만에 샬씨를 여유롭게 듣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인데 다들 지치지 마시고 모두 힘내보아요. 화이팅! 남기셨고 아 2주간의 실습 애쓰셨습니다. 예. 또 막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좀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누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다샤님은 훈디 작가님 주말은 잘 보냈나요? 샬씨와 함께 힘찬 한 주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경주는 39도를 찍었습니다. 물 자주 드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경주도 엄청나네. 예? 39도면은 아침부터요? 아니겠지? 어제 뭐 한낮 기온이겠죠? 한낮 기온이 39도면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100% 진짜. 아, 이게 진짜 살인적인 더위네. 그러니까 더위는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 피해야 돼. 예. 더위랑 싸우려고 하면은 다칩니다. 예. 안 돼요. 요런 날은 필수품으로 이렇게 작은 우산 같은 거 하나 구비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 내리면 샥! 예, 우산처럼 쓰고. 또 해가 너무 쨍쨍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는 양산처럼 태양을 피하는 그 태양만 딱 직사광선만 피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작은 휴대용 우산 완전 소중한 이 여름철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햇살님은 어제 교회 식당 봉사를 했는데요. 진짜 손 많이 가는 음식이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깁스 풀었는데도 통증이 있어서 무리했으면 안 됐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눈물이 나서 몰래 훔쳤어요. 이거 아파가지고 어머나 그래도 맛있게들 드시니까 기쁘면서도 예배가 우선인지 이거 뭐 밥이 우선인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주일이었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아 속상하다. 그러니까 깁스를 풀고 여전히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아, 누구 대신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교대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이제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땅히 뭐 교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봉사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또 내 몸과 마음 회복하는 그게 더 급한 일인 거죠. 아 이런 날은 그냥 메뉴 좀 간편한 거 간편식으로 드시면 안 되나? 근데 국수도 힘들다면서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국수 먹는 날 기다리는데 국수 삶는 게 대용량으로 삶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육수 그리고 그냥 면 그리고 김치 약간 이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고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스마일 오공님 오늘 저희 교회 학생들 수련회 갑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인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진행위원이어요. 모두 은혜 넘치고 또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감격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오늘 떠나는군요. 수련회. 어떻게 일정이 2박 3일일까요? 예. 시작부터 마지막 폐회 예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준비한 그 준비된 은혜를 고스란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준비하신 만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주 오산교회 화이팅! 예. 9971번으로 현직 교사인데요.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여유롭게 방송 듣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 너무 좋네요. 신청곡 피아월십의 다윗의 기도 청하셨는데 우리 9971번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피아월십 다윗의 기도.

0: 아, 접수 안 하냐?
1: 구자욱의 수련회 가요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봄보로봄님, 많은 분들이 응원과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때 흥겹게 신나게 불렀던 찬양에 몸이 반응하네요. 샬씨 출석합니다 남기셨고,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멈출 수 없네, 피아월십 다윗의 기도, 9971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향기님도 와주셨고,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찬양 드리며 잘 하루 시작할게요. 모두 샬롬 와주셨고, 팔보기님은 저희 교회는요, 국수 삶는 기계를 샀어요. 좋다 이거. 남자 성도들이 담당하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육수와 김치 담당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업무까지 분리가 딱 돼 있네. 국수 삶는 건 남성 성도가, 그리고 육수랑 김치는 여성 성도. 너무 좋은데? 다 같이? 이러면은 이렇게 몇몇 사람이 그냥 다 몰아서 하는 그런 고생도 없고 부담도 좀 덜 것 같고. 야, 국수 삶는 기계가 많이 비싼가요? 이거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수 삶으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면이 예배 드리는 동안 혹시 이게 퍼져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국수 삶는 기계?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패스하자님, 저희 교회는 여름 동안 냉면으로 점심 먹습니다. 너무 맛있고 간편하니 좋더라고요. 라고. 국수, 냉면, 야, 이런 간편식 너무 좋죠. 여름에 냉면이면 너무 진짜 최고인데? 냉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국수를 삶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찬물을 계속 부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또 여름을 우리가 또 보내는 거죠. 시원하게 먹으면서. 언제나 해피님께서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계란을 삶아주는데 어젯밤에 날계란을 식탁 위에 꺼내놓고 그래 조금 이따가 삶아야지 했다가 저 깜빡한 거 있죠. 그런데 어머나 불길하다. 아침에 보니 세 개가 없어진 거예요. 남편 카톡이 왔습니다. 까톡. 계란 먹으려고 하나 깼는데 으악! 다행히 옷은 안 버렸는데 깜짝 놀랐어. 허허허허. 그 와중에도 웃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와, 우리 가족 이번 주일도 감사하며 많이 웃는 한 주 화이팅! 여보, 내일은 꼭 구운 계란으로 싸줄게요! 이라고. 야, 남편분이 진짜 이 정도면 대인배죠? 요건 인정, 그죠? 아, 당연히 이제 구운 계란, 삶은 달걀인 줄 알고 깠는데 날계란이네 이게. 예? 날벼락처럼. 그런데 허허허. 야, 이거잖아. 허허허허. 날계란이네. 구운 계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참.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웃고 넘기는 이 마음. 이거 덜어는 일부는 날계란이었을 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고요. 아침부터. 하지만 그냥 웃어 넘기시는 우리 호연직이 대인배 남편분. 굉장하십니다. 예. 이러면 웃음이 끊일 수가 없지. 예. 아내분도 또 이거, 예, 내일은 더, 예, 맛있는 또 구운 계란으로 준비를 하실 테고. 야, 한 수 배웁니다. 우리 남편분께. 그래. 예. 더울 때는 또 이렇게 웃어 넘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삶의 지혜입니다. 아, 언제나 해피니님 사연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기님, 방학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춘기 두 아이들은 여전히 지금 꿈나라 자고 있고 저는 샬롬 CCM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지만 요 시간 누리려고요. 라고 은옥님도 와주셨습니다. 이 곡 들을게요. 크룩스의 오 마이 갓.

크룩스의 오 마이 갓이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좋은 씨앗이 부르는 영혼의 닷 전하면서 2부 기약합니다. 잠시만 빠빠이.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팁! 아이디어 팁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아이만 남기고 디어를 지우개로 지우세요. 아이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정철의 에세이집 한 글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것이 좋아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무엇이든 주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하여 핑계가 없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소서. 오늘이 그 사명을 가진 하루이오니 오늘을 미루고 내일부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공인현 길벗 예수 들으면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죠. 월요일 아침 치고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네요. 학생들 방학이라 휴가 쓰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다들. 다 잘 될 거야, 님도 남기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 굉장히 쾌적하게, 뭐 막힘없이 잘 온 것 같아요. 최윤숙님, 찬양 너무 좋네요. 더워도 찬양 들으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 흥얼거리면서 시작하는 중.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남기셨고. 열매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올포원 영성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봉사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부터 휴가를 냈답니다. 덕분에 일찍 나와 걸으며 샬롬 CCM 듣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열매님도 와주셨고. 느름어리님, 훈디 여름은 더우려니 하고 그냥 한 달만 버티면 또 시간은 금방 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여름은 덥죠.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긴 하는데, 예. 근데 뭐 제가 유난인 게 아니라 올 여름은 또 유독 더 심하게 더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39도, 40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좀 심하게 덥습니다. 열대야도 더 많아지고. 저희 집 병사가 있었어요. 지난 25일 토요일에 40세 아들, 아하, 장가를 보내고 두 다리 뻗고 자게 된 권인회 모친입니다. 예쁜 며느리 얻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셨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경사가 있었구나. 새 식구를 맞이하신. 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뭐 마음이 시원하죠. 예, 마음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여름, 뭐, 더워도 뭐, 우리 새로운 가족도 들어오고 행복한데. 예, 이런 마음으로. 올 여름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윤주님도 저도 오늘부터 여름 휴가입니다. 휴가가 26일이나 남았네. 아유, 많이 남았네요. 부지런히 쓰셔야겠는데. 근데 고3 수험생 딸이 있어서 어디를 뭐 가진 못하고요. 새벽에 딸 밥 먹여 독서실 가는 거 챙겨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루틴대로 묵상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며 샬실 듣네요. 이것도 좋아요라고. 또 소소한 즐거움. 네. 잘 챙기시는 우리 윤주님도 와주셨고요. 하, 고3. 고3이면 수험생이 있으면 사실 뭐 4박 5일 이렇게는 못 가죠, 사실. 뭐 학원도 있고. 당일치기는 힘들까요? 당일치기 하루 정도? 기분 전환하게?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예. 그래. 1년은 뭐 수험생 있는 집들은 조금, 그 다음에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냥 넘기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나월십 신명철 함께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애가 공방의 Days Beside Me라는 곡 들었고요. 앞서 단오 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만나 월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리허님께서 소개로 CBS 만나를 6년째 청취 중인데 소개해준 분의 소식을 이 게시판을 통해 또 훈디를 통해 들으니 출근길에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라고 남기셨고 예. 아 그렇지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샬롬 CCM이 이렇게 사랑방처럼 다 연결해주고 또 옮어가며 이렇게 들리시니까 샬롬 CCM을 통해서 근황도 전해 듣고 아 좋습니다. 또 유리허님의 닉네임 듣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희랑님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듣게 되어서 인사 전합니다. 올해 3월부터 오전에 일을 시작해 있어요. 몇 년 동안 듣던 샬롬 CCM을 못 들어서 살짝 울적한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탕학 집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쁩니다.

까지 아침 한 10분 정도만 들어서 얼마나 아쉽던지요. 유유. 더운 날 모두 힘내셔요. 라고 희랑님께서도 와주셨고, 신청곡을 시편 3편 이승철 피처링 범키 이곡 청하셨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랑님의 신청곡 듣고요. 우리 오늘도 안녕님께서 저희 집 큰딸 고3인데 처음 수련회에 갔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별도의 자체 수련회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오늘 출발했습니다. 일찍 나갔네. 성인 되기 전에 한 번은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강권해서 보냈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집회 때 부른다는 곡이 내 마음의 한 자리인데, 우리 딸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내 마음의 한 자리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오늘도 안녕님도 그리고 큰 따님도 용기를 내서 또 수험생인데 하루 또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됐네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자, 신청하신 두곡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는 양측이 놓인 엘지아르 부피에가 등장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노인은 밤마다 도토리 100개를 골라 다음날 땅에 구멍을 뚫고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심었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곳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며 사람들이 돌아와 활기찬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내 몫에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강명식 선을 행하면서였고요. 앞서 소리엘 보리라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언젠간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내 몫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라는 거,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또 열매 맺으니까. 그렇죠.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짱가님께서 훈디 저 왔어요. 근데 어떡해요? 성가대에 섬기는데요. 다음 주에 테너 솔로 파트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하기엔 너무 버거운 곡이라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떡하지? 솔로 파트면은 회중들이 다 나만 지켜보고 다른 대원들은 잠깐 쉬고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내가 다 떨리네. 게다가 버거운 곡이라고요? 많이 좀 음이 높나? 예. 물론 당일 컨디션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아,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대형 선가대에 되게 웅장하고 뭐 완벽한 그런 뭐 화음, 뭐 스킬, 정확한 피치 뭐 다 중요하지만 전 진실한 마음, 이게 선가대 찬양에 은혜 받는 지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때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나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짱가님 잘 준비하셔서 뭐 음이 조금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 저처럼 오히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으니 힘을 내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왕 아, 또 성가 대장님이 또 이렇게 맡기신 거 보면 어느 정도 감당하니까 가능하니까 이 파트를 맡기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짱가님 화이팅! 후기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후기가 없다. 그러면 짱가님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파티였다라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아님께서 오늘 우리 하원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소중한 아들. 축하합니다. 예. 러브 퍼스트의 이 곡 듣죠? 축하해요.

러브 퍼스트 축하해요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처음 맞이하는 순간처럼 다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윤철환과 국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19편 1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의지함이 542장 찬송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박순복의 음성으로 듣고요. 시온 사중창단이 부르는 주 예수 넓은 품에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 박미자의 음성으로 이와 같은 때엔, 그리고 소리엘의 604장 완전한 사랑까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복음성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보내드리고요. 유턴의 찬양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하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스밴드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가슴마다 파도 친다 박성원과 국립합창단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7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은 알곡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는 곡식 추수의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기에 예리한 낫으로 땅의 알곡들을 거두는 기쁨의 때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알곡 성도들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 수확의 장면으로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었는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반면 불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흥하여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알곡으로 자라간다면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참혹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알곡으로 살 것인지 가라지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속이 꽉 찬 알곡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교수성가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박동현의 주여 어린 사슴이 392장이고요.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 소망의

진지를 지킴에 있어서 열정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신중하게 공격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항상 완벽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그래서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 번 장악한 땅은 한 뼘도 다시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전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키모스 쿠르딜스의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요의 한 부분을 장세규의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전 기념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죠.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137장 찬송 아이노 삽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인류는 하나 되게 이규도의 찬양 국립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먼저 들으신 찬양이었습니다.

0: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번에는 김정석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보내드리고요. 조이 듀엣의 찬양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0: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주기도문입니다. 콜레기움 보컬의 서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껄무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할 걸, 그때 살 걸. 후회를 나타내는 껄이라는 말과 앵무새가 합쳐진 신조어라는데요. 계속 후회만 반복하는 사람을 재미있게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면 우리 마음에도 껄무새가 울어댈 때가 있죠. 아까 그냥 좀 참을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후회를 자책으로 만들기보다는 다음 선택을 위한 지혜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강서정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후회들이 마음속에 하나둘 고개 들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후회는 자꾸 생겨나고 떠난 버스를 보면서 저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탈 걸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다음에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길을 잘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7월 27일 월요일이에요. 자, 7월도 이제 손가락 5개 남았네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조수아가 부른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한정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네 두 곡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월요일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퀴즈 풀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빵빵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빵빵한 퀴즈. 하루하루 무척 더우시죠?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 하심정 흑더덕 진액 두 분께 또 언제나 인기 있는 강릉 BNC 육족 마늘빵을 세 분께 그리고 예뻐지는 선물이죠. 레스케미 화장품 세 분께 선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찬양도 넉넉히 전해드릴게요. 찬양 시간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도 천천히 생각하시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유 있게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어떤 날에 많이 불리워졌던 대표곡들입니다. 뭐 흔히 행사송 혹은 축가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유독 어떤 날에 이 곡들이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너무 쉬워서. 정답 당첨되실 분들은 센스 있는 문자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담아주셔도 좋습니다.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유료 문자고요. 혹은 레인보우로 뭐 비공개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날 많이 불리워진 곡이었을까요? 찬양은 우선 두 곡 먼저 전해드릴게요.

월요일 빵빵한 퀴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리는 이 곡들은 도대체 어느 날 많이 불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곡으로 결혼식 때 축가를 들으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꽤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한 20여 년 전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결혼 축가로 불려졌던 곡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도 역시 결혼 축가로 만들어진 곡 이었습니다.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이 부른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빵빵한 퀴즈 진행을 해봤고요.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재밌게 보내주셔서 자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한 곡을 더 듣고 발표를 할까요? 재밌는 사연이 더 들어올까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자, 그럼 최근에 이 곡을 진짜 결혼 축가로 많이 신청하신 분들 계셨는데 자, 6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정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물 당첨자에 살짝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이씨가 이샤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곡이죠.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 함께 청년들이 부르는 그런 멋진 축가곡입니다. 이 곡까지 듣고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이씨가 이씨에게까지 전해드렸어요. 자, 선물 받으실 분을 제가 좀 더 늘렸습니다. 실은 오늘 흑더덕 진액 그리고 육조

마늘빵 그리고 레스케미 화장품 드린다고 했는데 빵빵한 퀴즈다 보니까 커피빵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셔서 어머어머 근데 참 운이 좋으시네요. 커피빵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선물로 커피빵 드리려고 했었던 거 오늘 좀 땡겼습니다. 퀴즈가 있는 날은 이렇게 선물을 조금 넉넉하게 많이 드리고 일주일 시작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러브레터님 결혼 축가 결혼할 때 너무 좋아서 행복한 웃음만 지어서 딸 낳는다고 했는데 정말 딸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러브레터님께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또 한 분 여주왕자님께 커피빵 드리겠습니다. 결혼 축가 다시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커피빵 상상만 해도 만날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퍼지는 커피빵입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선물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두 분께 생각지도 않게 커피빵 선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두 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선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쪽 마늘빵 강릉 BNC 육쪽 마늘빵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먼저 송미영 집사님께 드릴게요. 남편 미운오리 문지기와 띠동갑으로 결혼하고 첫째 딸 낳고 막내 승현이까지 비록 나의 난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문지기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송미영 집사님 헌신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오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도 잘 맞추셨어요. 또 바람내음님께 육쪽 마늘빵 보내드립니다. 고아가 된 조카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희 부부에게 혼주를 부탁해 왔어요. 남산 한옥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답니다. 우리 부부도 한복을 맞춰 입고 신부의 부모 자리를 지켰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축가가 울려 퍼지던 그날 하늘은 푸르고 초록은 짙었던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거예요. 은미야 축복해 많이 사랑받으며 잘 살거라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바람내음님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963님 정답. 결혼한 지 벌써 22년 되었어요. 잠실 어느 목사님 주례로 성경책에 신랑 신부 두 손 올려두고 기도해 주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감동의 눈물에 화장 지워질까 새처럼 눈물 짓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3963님께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레스케미 화장품 세 분 선물 드릴게요. 빵빵 많이 먹으면 웨딩드레스가 빵빵해진다고 하신 최여사님 예뻐지시라고 레스케미 화장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68님 눈 내리던 3월 10일에 결혼했는데 그 예식장은 없어졌더라고요 하셨어요. 또 4137님 축가 결혼식 축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옆지기가 보고프네요.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지 3년째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혼자 되셨지만 또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 마음도 오래오래 사랑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선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숨차네요. 하심정 흑더덕 진액은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먼저 축하드려요. 6817님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진 얼굴 중년이 된 우리 부부 26년을 함께 살아왔네요. 주님을 의지하게 잘 인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시며 결혼식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6297님께 선물 드릴게요. 결혼식 후배들이 함께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 축하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선물 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받으실 분들 잠시 후에 제대로 발표를 쫙쫙쫙 해드릴게요.

아마 해외 CCM으로는 가장 많이 결혼 축가로 불려진 곡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가정, Household of Faith, 스티브 그린 그리고 아내인 메리진 그린이 함께한 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명식, 송미애 역시 부부가 함께 이 곡을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오늘 이렇게 빵빵한 퀴즈 선물도 좀 넉넉하게 많이 드렸는데요. 먼저 육족 마늘빵은 송미영 집사님, 바람내음님, 3963님께 커피빵은 러브레터님, 여주왕자님께 흑더덕 진액은 6817-6297님께 레스케미 화장품은 최여사님, 6768님, 4137님께 돌아갔습니다. 아,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선물도 드리고 재미나게 추억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도전 외쳐주세요. 자, 1부 끝곡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님께서 요즘 폭염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있고요. 뉴스 보기가 두렵네요. 마음의 더위를 찬양으로 식히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0: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장마가 거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이 7월 말,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잘된 것보다 아쉬운 것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 어느새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씁쓸함,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이 여름, 이 뜨거운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온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어떤 성취보다 귀한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기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은 얼마 없지만 그 계획 밖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도 배움이 있었고 멈춘 것 같았던 날 안에도 잘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만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새 출발은 1월 1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 출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7월의 마지막 주 하반기의 첫 주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의 첫 걸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맞다면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나머지 반년의 색깔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1: 딸기에는 딸기의 맛이 있듯 인생에는 행복의 맛이 있다. 알랭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똥찌에님 본인 결혼식에 축가를 본인이 부르셨군요. 아, 결혼식 축가를 많이 불렀는데 저의 결혼식 축가는 망쳤던 기억이 긴장 많이 해서 그때 불러 약간 실패했던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들려주세요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약간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다. 약간 문자에선 그런 느낌이 용감하시네요. 요즘 신랑 신부들 중에서도 축가를 직접 부르고 뭐 가족이 축가를 아주 재미나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좀 동영상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감하신 분이시네요. 자, 2부에서는 별도의 코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만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아구 예뻐라가 절로 나오는 버전이죠. 행복한 가정의 은혜. 이 곡은 엄마 아빠이신 손경민, 김정희, 이 곡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인 손예찬, 손예성, 손예담 함께 부른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고요. 은혜, 이 곡은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서 일부 퀴즈 참여하시면서 우리 부부는 84년에 결혼했습니다. 약혼은 82년도 만난 지 8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자녀는 1남 1녀인데 손자 손녀 7명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써주셔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받으실 수 있게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너무 훌륭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 님도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요한의 자녀. 희민 희승맘 님께서 오랜만에 사연 남겨봅니다. 내일 생일인데요. 아들이 저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참기름 냄새가 솔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기쁨으로 기억되겠지요. 다시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주님 뜻하신 대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미리 참기름 냄새 솔솔 나는 미역국 직접 끓여주는 아드님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신 신청곡도 함께 나눴어요. 5772님도 역시 아마 전해드린 곡을 들으시면서 마음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20여 년 전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어느덧 훌쩍 20여 년이 지나갔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훌륭하게 잘 군입대해서 생활하고 더 늠름하고 씩씩하고 멋진 이 땅의 싸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908님 요게벳의 그 기도를 꼭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게벳의 노래 오늘은 김형미 씨가 부르는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일찌감치 복습하신 것 같아요. 어바이드의 여정 신청곡 들어왔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님도 일찌감치 사연 주셨어요.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딸이 오늘 중국 연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준 딸에게 고맙고 일하면서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한 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까지 함께 할게요.

Yeah. 가끔 그런 생각 들어.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근데 말이야, 우리가 걷는 이 길 사실 한 번도 나 혼자인 적 없었더라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 이제 같이 걸어볼래.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바이드의 여정. 지난주 CCN 공부방에 저희가 새롭게 배웠던 새 노래를 오늘 복습해봤습니다. 김형미 버전의 요괴배 새 노래, 조금 더 애절한 느낌이 드네요. 제키리 님께서 몽골 울란바토르 바야 효소교회 몽골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선교팀 사역 중입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갓키즈 스쿨 교사분, 몽골 선교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도 몽골어 찬양으로 준비했답니다 하셨어요. 7694님께서는 월급이 지난 지 일주일째 여기 밀양인데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냉면을 먹었어요. 여기는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준비해 주세요. 어젯밤에는 약 5분간 비가 두어 번 내렸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밀양에서 오늘도 뜨거운 밤이 지속될 것 같아서 다들 건강하게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좀 시원하게 찬양, 오늘은 We Love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수프로우님께서 일찌감치 신청곡 여러 곡 써주셨는데 그중에 음악대사 유나이티드의 행복한 만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대사 유나이티드의 행복한 만찬. 앞서 We Love, 한밤의 프레이즈,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 Elevation Worship, Here as in Heaven,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0: 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글자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실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세월을 실감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는 큰 글자책이 참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할 때 엄지와 검지로 쓱 밀어서 글자 크기를 키운 것처럼 큰 글자책은 글자가 1.5배 정도 커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거든요. 큰 글자책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눈앞에서도 친절한 일상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죠? 더워서 꼼짝하기 싫은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제는 조금 바람이 불어서 저녁 산책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 다시 새기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갈게요. 서윤화 어두울수록 분명해지는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플라리스님, 도서관에서 큰 글자책 보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눈 크게 뜨고 가끔 게시판도 보겠지만 돋보기가 새삼 불편한 오늘. 이해합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방송 들으실 때 게시판 보기 쉽지 않으시죠? 이것도 어떻게 좀 큰 글자처럼 커지게 글자들이 커지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성희님,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어여쁜 자연님, 군에 간 둘째가 30분 전에 휴가 나와서 밥 먹고 보미와 놀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아드님 입에 엄마 밥이 들어갔으니 든든하실 거고 이렇게 또 평안한 시간이 없네요. 그죠? 멋쟁이님의 신청곡인데요. 업스트림 앨범에 있는 주의 임재 앞에.

원성남님과 함께 장윤영이 부른 웰컴 스트레인저 들었습니다. 0998번 쓰시는데요. 동생이 직장에 혹이 생겨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혹이 악성이 아니면 제거로 끝나지만 만약에 악성이면 직장 절개하고 장루를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초신자인 동생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제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동생이 톡송으로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을 들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제거로 끝날 수 있길.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 함께 증거할 수 있길. 그리고 데이비드님이 신청하신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You Raise Me Up을 오늘 레나 마리아 목소리로 들었고요. 데이비드님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이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소망님 부천인데 바람이 있어요. 해가 먹구름 속에 있고 많이 덥진 않아요. 오, 말씀을 듣고 제가 창밖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바람이 조금은 부는 것 같은데요. 뉴스사회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해바라기님, 8월 5일부터 7일까지 캠프코리아 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3명, 보조교사 2명이 가는데요. 많은 은혜로 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양주 등대교회입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기쁨이 넘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드리길 바라고요. 남양주 등대교회 파이팅! 해바라기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하나패밀리님께서 야 남편분은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하나패밀리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패밀리님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남편분에게 부탁하고 천생연분 맞는데요. 방학이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아니 지난주는 어찌어찌 보냈는데 아이쿠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신나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주안에서 기뻐해 신청해요. 네 이것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안에서 기뻐해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언어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 반복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희님, 태영이는요, 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 잘 섬기고 이번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거든요. 천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청년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올 2월에 소천하신 94세 어머님, 시력은 좋으셨는데 그래도 큰 글자책 하나 사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 제 마음 아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시죠? 어머님이 생각나는 작은 어떤 팁이 주어지면, 아, 어머님 이거 해드릴 걸, 어머님 이거 해드렸으면 좋아하실 걸, 이런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하이디 8529님은 7월 마지막 주 샬롬이고요. 왜 벌써 마지막 주인지는 뭐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워서 목장 모임도 방학했거든요.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이

좋아요. 토론토에. 토론토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황호님, 다음 주에 성가대 합창 행복입니다. 꼭 들어보고 싶어요. 아, 준비하시는 곡이 행복. 네, 함께하겠습니다. 한예가 부릅니다.

작든 크든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한이가 부른 행복이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 워시 크라우드 앨범에서 주예수 내 산 소망 리빙 호프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주일의 성가대 찬양곡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신내악단 영화도 생각나고 은혜 받았어요. 신청하신 곡이었고 해바라기님도 캠프코리아 송 리스트에 있다고. 네.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최여사님 오늘도 감사한 날이에요. 친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해서 힘든 친구인데 지금 아마 친구분 폰에도 레인보우가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두울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최여사님께서 그런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가만히 가사를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에 상처난 부분이 조금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인데요. 손영지가 부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 정리, 청소일을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짐이 쓰레기만큼이나 필요도 없고 버릴 거를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긍휼한 마음 주시고 몸도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분리정리 잘하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희망은광님과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오늘은 조소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27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라는 제목의 곡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다섯사랑마음님께서도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FE님 지금 오목공원에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있는 오목공원에 그곳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더운데 어디 시원한 곳. 그래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오동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찬미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찬미의 목소리로 3.1교회 PO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19년 전 태어난 너란 아이 정말 고맙다. 고귀한 존재야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아픈 엄마 그걸 지켜보고 커온 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정말 대견하고 역사학자를 꿈꾸는 윤하원 응원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하원이 생일이군요. 이렇게 더울 때 김진아님이 아드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네요. 진심으로 하원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역사학자를 꿈꾼다. 멋집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역사학자 응원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항상 매일 행복해요 엄마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신청하셨는데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 제목의 다른 곡들 있어서 조금 글자 하나로 또 곡이 달라지기도 해서 하원하진맘님께서 이 곡을 신청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곡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일곡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박에스더의 곡을 걸어놨습니다. 윤하원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 이렇게 잘 키워낸 김진아님을 응원하며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박에스더 너는 축복의 통로.

늘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하은이의 생일 축하하며 너는 축복의 통로 박에스더 목소리로 들었고요. 8보 박종수님과 함께 이어서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문평아님, 고3 딸 친구가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잘해주셨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고3이면 아마 마음이 많이 여려있을 때인 것 같아요. 약해 있고. 그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를 잘 붙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일들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참 하기 어려워서 아 감동 느끼고 또 기뻤다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쭉 믿음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수평기님, 당양로 들으면서 참치 김밥을 20줄 싸서 이웃분들에게 나눔했어요. 쉬는 날 은혜의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 얼마나 좋으셨을까 받으셨던 분들이. 안학수님 신청하신 곡 나의 눈을 여소서 한부영이 부릅니다.

나의 눈을 여소서 한부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딸 방사선 25회차 내일이면 끝납니다. 8630번님, 아유, 너무 애쓰셨고 너무 잘 해내셨고 어머니도 옆에서 애 많이 쓰셨어요. 살랑살랑님께서, 아이고, 아이들 방학 메뉴가 많이 걱정되시죠? 요즘에 유튜브로 매일 공부해요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들 어떻게 이 방학을 지내게 해야 할지 매일매일이 고민인 우리 엄마들 응원합니다. 사랑하오님, 우리 집 문남매도요, 오늘 아침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 출발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들은 아들만의 하나님을 꼭 만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끝곡은 제키레이님 그리고 자만님 두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마라나타, 부흥왕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더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승리하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전경민의 나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이 유명한 헌신 찬송가의 가사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목사 중 하나였던 글래든이 작사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183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 해중교회 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서 투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해중교회 목사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노사관계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기업체 사업에 간섭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비난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한 글래든 목사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신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자유신학, 대표적으로 성경은 완전 무오류한 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신학의 동조에 회중교회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882년 글래든 목사는 오하이오주 회중교회 목사로 초빙돼 그곳에서 1914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글래든 목사는 사회 정의관을 갖고 있었고 노동쟁의를 선도했으며 뛰어난 필치와 화술로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해드립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방송이 아닌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에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은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윤종일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을 박상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CBS 합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만나워십과 신명철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한낱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받은 복이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받은 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861번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이 들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2861번님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어머님이 넘어지셨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얼른 낫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갛게 되어 많이 불편한데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0514번 저는 매일매일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참고로요, 저는 김밥집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0514번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은 아침을 맛있게 드실 텐데요. 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거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지개님 찬양의 은혜로 염려가 사라지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시편 139편 오벳의 찬양을 청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뉴뉴 엄마님 신청하신 힐링남녀의 찬양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송수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하나님의 창문님, 늘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이 되어주신 이선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청해 주셨습니다. 나비워십의 곡으로 청하셔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윤상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낸 것처럼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언약 백성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 방현희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김성수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는 송미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문 또 함께 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더위 속에서 쉴 곳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하는 야외 노동자들과 농어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늘기도 김진아님은 어제 하은이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생일. UN에 관심이 많은 미래 역사학자 하은입니다. 아픈 엄마여서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때도 안 쓰고 엄마를 힘들게도 안 하고 잘 커준 참 고마운 아들이라고 함께 축하합니다. 미래 역사학자 그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안나가든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을 시키셨네요. 바쁜 엄마 아빠 속에 잘 성장해준 아들입니다. 형우가 소영아 축하해 사랑한다. 늦은 축하하지만 함께 축복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하얀 귤꽃님. 안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가 베란다에서 작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두 송이 폈는데 향이 온 방에 가득합니다. 더 많이 피면 집 전체를 덮을 듯합니다. 또 하얀 박학꽃도 하얀 삭소롬꽃도 폈어요. 꽃향기 혼자 맡고 음미하기는 아깝네요. 명희님 킁킁 해보세요. 혹시 향 나는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그러고 보면 여름에는 하얀 꽃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오렌지색일 것 같은데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진짜 아는 척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꽃이네요. 고맙습니다. 유해피붐님께서는 오늘이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이라고요. 그때는 88

올림픽 때였지만 저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38년 됐네요. 음력으로는 어제가 계일이어서 미리 토요일에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도 엄마도 만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다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통 중에 올리는 작은 가난한 기도를 큰 손으로 받아주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깨구리님께서는 거의 매일 저녁 시간 업무 보며 청취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복막염으로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죠. 복강경 수술하고 퇴원하셨다고요. 이번에 입원 생활하면서 찬양으로 큰 은혜 입었으며 수면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염려치 않으려고 다짐해 봅니다. 병원의 모든 환자들, 특히 암과 사투 중인 모든 분들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240번께서는 이번 교구 학위 선교를 함양으로 가신다고 전해 오셨어요. 작은 시골 마을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좋은 날씨와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함께 동행하는 여전도회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네, 잘 준비하셔서 기쁨의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요. 온 세상 다스리는 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송명수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신형원의 갈릴리로 가요. 함께 할게요.

무기둥에 살포시 손을 얹은 사람은 좁다란 길가에 핀 들꽃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은 한밤중 반딧불이의 반짝임에 경탄하며 눈물 흘리는 그이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그게 뭔지 알아차리려 했다. 이 숲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이 섬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사람도 이 바람에 뼈대인 거야.

한연희의 고든 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딧불이의 반짝임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그 빛이 이 여름날을 빛나게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박성원의 인내하신 곳에 주여, 그리고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 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296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선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보면서 우리의 그때 그 시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환이 될 때가 있어요. 맨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때는 또 언제인지.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성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저마다 조금씩 다 뭐 다르겠죠.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의 믿음 또 열정을 소환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보리떡 나 어릴 적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아, 한 분 한 분 우리 샬롬 CCM 게시판으로 오고 계십니다. 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처음 또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인지 곱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여름 캠프 또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여행지기님은 전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와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었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탁 거하실 때 눈물이 이렇게 툭 터지죠. 에,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감격에 좀 겨워하죠. 예. 아, 생각난다, 저도. 하나님은 저는 학생 시절 여름 수련회 가면 새벽에 맡을 수 있었던 어떤 약간 시골 냄새, 새벽 냄새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보통은 그 수련회 장소가 산 속에 있거나 뭐 기도원이거나 약간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그렇죠. 새벽 공기가 되게 또 좋고. 아, 그러니까 수련회 때가 좋았어요. 예, 학창 10대 시절에 갔던 수련회. 저도 이제 그때는 기도원으로 거의 뭐 많이 갔거든요. 그것도 3박 4일. 와, 어린이가 청소년이 3박 4일 하계 수련회 막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뭐 생각나요. 예, 그 예배당에서 옆 친구가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면 그 분위기에 저도 약간 나도 약간 질세라 같이 기도하던 기억도 나고 원래 제가 또 이렇게 좋아했었던 그 여학생도 어떻게 참석했나 빼꼼 이렇게 막 두리번 거렸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선풍기로 생짜로 그냥 그 무더위 안에서 그냥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짜. 도시락 같은 걸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도시락에 그 냉국, 오이 미역 냉국 먹었던 기억도 좀 남고. 네. 아, 그리고 되게 좀 이건 그 이제 집회 때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근데 여학생은 좋은 침대방 있는 숙소에서 자고 남학생 형제들은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자고 이거는 조금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불평 불만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학생들도 침대방에서 하다못해 온돌방에서 잤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예. 그때는 뭐 수련회 하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숙소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숙님은 저도 두 아들이 한 4살, 5살 무렵 엄마 우리도 교회 가요 라고 이끌어서 그 아들 덕분에 예 교회 갔던 지금은 24, 23 예 군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또 다니신 윤숙님. 그래요. 아, 효자네, 효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 첫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 주님 사랑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호호 할머니님도 와주셨네요. 아, 이런 또 이렇게 캠프.

뭐 수련회 성경학교의 추억들이 우리 샤시 가족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이제 거의 소멸돼서 자체적으로 할수 없는 교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합 캠프, 연합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도 많고 좀 그런

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얽힌 또 추억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유 이 곡 듣죠. 내가 어릴 때

느낌이 도와주신 것 같아. 놀 때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데서.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창문 그리고 어린이 목소리 에스더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포유의 내가 어릴 때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엠버 앵순이님 아 어느 교회 수련회나 다 똑같네. 남학생들은요 이불 뭐 베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울 곳만 있으면 잤어요. 크크크 하시면서 남기셨는데 예 똑같네 다. 그냥 그 배낭 메고 잤대니까요. 예, 배낭을 베고 잤습니다. 아 다음 날 보면 얼굴 팅팅 붓고 막 머리 까치집 짓고. 예. 아 그리고 꼭 그 잘 때 얼굴에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기봉아 나 진짜 너무 싫었다. 아, 그냥 곱게 자면 좋겠는데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꼭 예. 아, 뭐 지금 돌아보면 또 추억이죠. 예. 근데 진짜 기봉아 나 너무 싫었다. 예. 보물 세 가지님은 아주 어릴 적 교회에서 그 조리퐁 과자 받아서 친구들과 먹으면서 그때 제 마음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체성이 심어졌었어요. 교회에서 예, 또 새로 온 어린이에게 베푼 손길 속에. 주님은 또 역사하셨고 지금은 주님 붙잡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라고. 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또 복음이 탁 그 어린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평생 잊지 않게 해도 되는 거고 아 주님이 부르셨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또 임하셨습니다. 예. 이윤호님은 전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을 축제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뜨거운 분위기 또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의 어떤 요동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시는군요. 예. 아 이러면 막 진짜 가슴이 벅차죠. 벅찬 감격, 또 눈물, 주룩주룩. 마음이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벅찬 차오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하는 거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바꾸고 싶지 않은 그 감격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예. 아, 중학교 시절. 예. 친구, 그 친구랑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예. 최민기 형님, 전 수련회 때 기도원에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드럼 치면서 열창했던, 아,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치, 또 언니 오빠들이 준비를 미리 딱 해서 수련회에서 그 강대상, 그래서 찬양하고 또 막 율동하고 연주하면 너무 멋있죠. 예,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약간 흠모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막 다 그랬어 그때 10대 때는. 예, 너무 멋있고. 나그네처럼님 저도 처음 가본 중등부 수련회 때 메뉴 기억나요. 카레. 아, 카레는 국룰이죠. 수련회 때 메뉴 중에 카레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카레 뜨거운 햇빛 아래 권사님들이 장작불을 지펴서 끓여주셨던 그, 야 정말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 그 사랑의 음식을 먹고 신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동그란 큰 식판에다가 밥, 카레, 김치 그리고 단무지 이거면 끝이죠 뭐. 아 최고의 메뉴. 요즘도 수련회 메뉴에

카레가 빠지지 않겠죠? 이건 진짜 국룰이겠죠? 예. 아, 우리 좋은 친구님은 수련회 예전 중고등부 시절 그 마을회관을 전세내서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초보 전도사가 군대 조교처럼 학생들 뭐 기합도 막 주면서 됐는데 잘 따라줬어요. 식사 시간 성경 구절 암송할 때까지 뒤로 또 밀렸던 기억도 나고 추억이 새롭습니다. 라고 아, 남기셨는데. 그렇지. 여러 프로그램 중에 뭐 철로 역정이라는 타이틀을 탁 받고 공동체 훈련이지 뭐. 예. 조를 짜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고 예. 각 코스마다 가면 또 선생님들이 조교 모자도 쓰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호루라기도 불고. 아,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많이 없을걸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 좀 세게 했어. 예, 막뭐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이런 것도 시켰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공동체 훈련. 아, 재밌었는데 옛날에. 예. 또 추억들을 꺼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곡 들을게요. 위러브가 부르는 오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 그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흥겨운 찬양하다가 약간 템포 느려지면서 그럴 때 아시죠? 막 흥겹게 박수치며 고백하다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 마커스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였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 이 곡이 나와줘야 하는데 했는데 역시나 흐르고 있네요. 쿠쿠크림님 좋아해 주셨던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어노인팅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샬롬님도 좋아하셨어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그리고 다 와서 찬양해. 저 대학생 때 불렀던 찬양 기억 소환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상쾌한 아침 남기셨어요. 위러브의 오라 우리가 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희님도 레인이와 함께 점프 점프 뛰는 레인이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언제나 하삼님께서 청년부 교사입니다. 그 시절 그 추억과 은혜가 여전해요. 그때만큼의 인원은 아니지만 그 시절 얘기 들으니 지금도 여전합니다. 올해도 카레 먹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식상해 보이지만 여전한 교회 수련회 포레버라고 남기셨는데 그치 카레는 빠질 수가 없죠. 곰곰이님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3박 4일 동안 했는데 짜장밥 카레밥은 꼭 들어가는 메뉴였죠. 많은 분들의 헌신이 모였던 감사한 시간들이라고 남기셨고요. 맞습니다. 정말 뭐 교사 강습회 다녀오고 또 릴레이로 막 기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많은 분들의 어떤 피땀 눈물이 모여서 진행됐던 3박 4일 헌신이 그러니 예, 지금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렁22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하면 제일 기억 남았던 게 저 자월도로 중2 때 갔는데 제가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찬 그 발야구 공에 얼굴을 어머나 정면으로 맞아서 아팠거든요. 근데 운동신경도 없이 그 공 하나 못 피했니? 친언니가 구박을 해서 정말 너무 속상해. 어머나 아니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찬 공이 나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속상한데 야 언니가 응?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네. 그거 하나 못 피해! 이러면 아니지. 그래서 저 남은 수련회 기간 내내 우울 모드였고 그 후 중고등부 예배 안 가고요. 대배만 드렸던 기억이. 아, 이게 상처가 좀 오래 갔네. 예. 그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찬 공이 나한테 맞았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괜찮니? 뭐 지영아 괜찮아? 이렇게 딱 다가와서 또 이렇게 사과하고 그런 장면을 딱 기대하고 있는데 친언니가 와서 그것도 못 피해! 이러면 이건 아니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그 시절도 추억이네요. 아, 방장님 수련회 때 지옥 체험시킨다고요? 봉고차에다 히터를 틀어놓고 아이들을 이거는 너무 극사실주의로 이거는 좀 심했다. 여름에 그 폭염 찌는 듯한 더위에 차 안에 넣고 그것만 해도 더운데 히터를 틀었다. 야,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는.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요즘 이렇게 하면은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지. 예. 아, 우리 방울님, 출근길인데 부흥이 하는 기분 나네요. 하늘나라 구름이님, 힘나는 찬양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또. 남기셨어요. 아, 성령 대망의 가는 분위기인가요? 오 좋다. 장은희 형님도 남기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비꽃님 친정 시골교회에서 전

교회 수련회를 하면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져온 소태 음식해서 다 같이 먹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친정교회는 내 신앙의 바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조준모, 그의 생각

조준모 그의 생각 그리고 찬미워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심플리 포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앞으로는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안식이 되시는 내 아버지여, 하루라는 시간 속에 많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